0: 이번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버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안 반스.
1: 리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